너는 뭐 좋지 너그 뭐지 너를 코스티쿠그 코스티쿠데 코스티쿠그 코스티쿠데 치쿠딜레노 치쿠첼레노 치민첼레노 나루니 나네 니드 나케토 니드 또다는